Give me the key stage, no Aston Martin, 전부 다 이쁜 척하느라 애쓰네. Don't 내가 챙길게, 난 내 친구 챙기겠네.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.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. 웃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? 나 때문에 안 여자이기 치근데, yeah.